0: 일 사이는 거의 목소리를 지르다. 어디서 많이
1: 들어? 아무도 연락 니?
0: 아래 베트남은 라이키야. 이 당시 그 자로 에 달려다?
1: 라?
0: 예. 오, 솔지 여러분이 아니야리니?
2: 아유, 솔지니 아유.
3: 라디오 쇼팔다. 103.4 메가헤르츠.

0: 예 차이나 있네.
1: 거의 설지르터 어디서 많이
0: 네 아무도 연락니?
1: 아를 베트남만 라이키야.
0: 이상수 그자로 이탈리아다.
1: 라
0: 예. 오 설지 여러분이 아야 아니니?
2: 아유 호 설지니 아유.
3: 라디오 사팔다 103.4 메가헤르츠.